내 산속 소는 이미 동속 원이 복도 쇼트 니모니 양콘 미야마 당댐 아나노 스망포 다카 우울 만남 열레 스리어 브록 소미야 피킹 로 왜나 라이 파나 미냠 라이 미냐 푸나 나 아니 프로 와이 푸나 보니 텔리 와마나 야 반만 미나 파이 도어 보면 제니 바 홀리 푸만 와르 미 셀레나 댐 꺼내 내 탁스 미 리길라 스모킹 한 한 미냐 나 센타 라이 미냐 나 센타 만 센 미 모니 반 마이 키 미 바디 노 댐 세 미냐 니 베스 에브리 바디 노 에브리 갤라 피가 와인 업 에브리 노 라이 키

지기지기 어 지기 지기 지기 지기 왜냐 원버카 이제는 몰래 야바 스피릿 솔로 집에 탔냐 마버리 라스카 도요 고파니 공아 세미 프리 라이 오죠 캐털 미동 마버리 블러드 클라 도요 니네 바스테 마타 카나 소소 하보 데 나이스 but we don't care about 투노 메카니 투아 위아 보노 판도노 스파이 컵 데 니에 바 홀드 라이크